0: 난 주호진 씨가.
1: 하, I like me. 루, 와타슈가 하비스. 에, 랑가는 온탄슈가 이거던 하비스. 스리우스니, 스모에 자리 사또. 아, 스파! 플리즈, 장난 sekarang.
2: 니, 파케 심파티 아자.
1: 하, 심파티?
2: 이야, 파케 심파티. 넌던 자리 랑짜르. 그것은 besar. Dan ini termasuk langganan di aplikasi nonton favorit loh.
1: Oh, ini baru nonton.
2: Nonton tuh yang pasti-pasti aja. Bareng Simpati, kamu bisa nikmatin tontonan tanpa gangguan yang lebih hemat, lebih lengkap, dan lebih praktis tentunya. Nonton yang pasti, Simpati.